야야 동차르리엔트르쿠르 에코르마리라야 쯩사라리탑즈나혼보지르라야 디흐슴라리랑그 엔다야리카야 영가나머리우저스타휘리라야 영과가영어리랍슬 엔톤보리라야 야트르더거리타르저샴틀리제네야 야스드너리정어 마즈머리라야 야궁토리카리에젤라리파나야 다롱스토르리남치 와스너리라야 여천저너리스타가보글라티리치라야 야가정치르리세마 마버리나야 야와나르 투비에젤라리파나야 야라그르리카무 리즈르리나야 땅아르골리화우화스리테야 야당다리참라 아마프브리나야 따랑거르리소이에젤라리파나야 야녀마리성그 응아투리라야 야키르너리화오녀드림블라야 얀촌드그리그노비 응아르체리라라야 야타드그리조케이글로르느린테나야 여른드느리홀라 아르군드그리달라야 녀티흐스마리흐손타오다우리나야 영가단들리리치 엠고마리나야 야트니리소위에파르리나야 다싱드리디라 영완크므리나야 희망아야너리초카시암든지요야 야타머그리타바 닐갑자리요야 야너그채너린다몬펜돌리떠야 영어시엠비에린테입쿠르 티그세리요야 타봉주구디글롱라단들리요야 야타브즈어리르가스그 티그세리요야 영아노노타가린소카신두느리떼야 영아타포리크드그 타리에리요야 야르고르토가리 킬라나반두리테야 영안두리스터무 응아르르리레라야 따뜻디디그다그니르르리레라야 어동스티파리찬치 어티그리타야 다미중우리 마추호사니르리고야 다윤증우리 마파네 응은라리소야
花灯马的三金丹古人的呀呀妈妈的沙巴啊达拉马的娃呀达拉马的马的吉尼亚的人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当个马的脸吧用力的们呀他更过的人气他等个的点呀和了过那的那边的死人呀让马过的了啦啊样的那里面啦ᱛᱟᱠ ᱥᱚᱱᱚ ᱨᱟᱭᱟᱢᱥᱟ ᱢᱟᱱᱟᱣᱟᱨ ᱪᱮᱨᱥᱚᱱᱡᱤ ᱛᱟᱱᱤ ᱱᱟᱢᱠᱷᱟ ᱛᱷᱚᱨᱟᱝᱞᱟ ᱟᱨᱡᱟᱢ ᱪᱷᱚᱜᱨᱮᱢ ᱵᱚᱪᱷᱤᱜᱟ ᱜᱚᱞᱚᱨ ᱛᱟ ᱪᱷᱟᱛᱟᱝ ᱡᱨᱟᱢ ᱠᱨᱥᱞᱟᱣ ᱥᱟᱢᱫᱵᱨᱟ ᱟᱢᱟ ᱧᱤᱡᱩ ᱦᱩᱢᱵᱚ ᱞᱟᱜᱞᱟ ᱠᱤᱣᱮ ᱟᱱᱟ ᱥᱟᱠᱷᱩ ᱡᱚᱴᱷᱤᱜᱨ ᱜᱩᱡᱤ ᱴᱚᱠᱟ ᱡᱚᱡᱚᱝ ᱜᱮ ᱪᱷᱟᱢᱞ ᱥᱟᱨᱜᱩᱞ ᱦᱛᱚᱝᱠᱷᱚᱱ ᱡᱤᱜᱞᱟ ᱛᱷᱩᱠᱪᱤ ᱥᱤᱭᱟᱝ ᱟᱭᱤᱱ ᱪᱩᱠᱤ ᱠᱷᱟᱜᱱᱞᱟ我懂几位前几位这个都那个龙生的话题这个得让那个给你成个的为你该要在三木拉工啊他说完就够这个话当时话题这个的地马特的啊让那个给你弄弄了千克的钱里会有几个牛的大喊我的的Tani nima tuti sa mbamgurta chini. Huati kaki rindinta ngana sungi, kaki ga rastang nani. Mbamgurta rimjin.

샤리 공거 화티 호요고 지니오터 가야르자가 롱크드니 스타 탐치고 고요고 원이 징그지기 콩 치오터 아르자르가 동거 쩌소테 인자이 용디 소아니어 선비 마리가 남라가 노라냠터 라카니 어도트기자이 탐진 츠츠 롱롱거 쿠노메퍼 담펜디 시쿠노스카 샹 텔레워거 투즈그터 나타 공이 안에 차고가 되비 카드르크히자이 따가도타지 다니 화티르 나게 체크토린 초용거디 젠트부터 이르노즈가 신은 타르 저 머크르카라트터 샹 텔레워거 토콘 고용바타이 하타고니 쳔오 말은바르 마란 로지 코티르지 텔리 이어 쳔미 탕가니아 템노가 조마타 카신 코리 치샹티 군스카와 화티 탐치키 쳔브제 쳔오 말은바르 가마니 홈보티 쳔미 테브 다니 화티 탐 어름진 거 어라라 사니 어도르브제 살리 고쳐다 랑이 아나 타코코 고도타 타니 메비진압 짐바탕이 타니 갈라마가 탐치코 오름진다 조리 감막니가 스르드나라 아름진다 감막득샤리 용디 아르잠축 선친 제와요 스타토니 사와리 디파 탐치라 라는달이 하르몬비 샹타탕이 Tani samu yakunga lamni zigni qalagam khurzik arzara ku markhimta nyesta mung yo kizir ngari gi chhedgina kanzgina zinu ngote harara soni chipkat ju yitsim zigadi chikun jawoga khwaglanda lozik

0: 这日子蓝顿呢，切顿啊，像作为晚上那几位蓝天国家，还用演习等的。这日子蓝顿呢，切顿啊，也学别人说的，我能成为为蓝顿啥话先比，我今年的这日子蓝顿是比个日子么了就轻松的，没跟操心，心急中。
1: 这里这里个三坑三街，对呢，对人家住瓦尔根店村呢，南坎儿是冷中连村呢，这个恰拉三省的包括有看，对等着我打等着，等等我妈的菜瓦等等的，等人生个啥家梦见天连村呢，就吃了包子难的，等吃了包子难的，俺都可给侬节目的送你，那么瓦尔根的气有看，对这个就主播干村呢，南西个你让的等着我打等个小个也们这么着了，这些工作瓦尔根的，你不答应，这么着连这个兄弟呢，咱不做了，等做了就连村呢。 哈，这个该起个，这个不得就玩儿，肯定创业的，等等这个，大家就吃的拉屎，光当把酒，正干的节目参加工作，见个，但你不得主播的干创业那样，就他吃的把光玩儿，肯定，阿龙困难是搞困难，伢们就给他当土了些个菜，那么就应该OK。 사르코리와르컴당연하게무글롱데크르가카르고사르코르뉴다초데르긴조르다초차르남바코르니프르트무글롱데카르고카티알롱코르데게체원라니르츤데제마르탕이다팅이 아잉크르뉴고니 딘토지카롱코르당이와르트니첸존고게 카티첸첼리람츰당차당나잉
0: 龙坤的不得的，那等阿罗呢？阿罗伊呢？那么个想法是跟那个个个人就主义，还真个起个。趁起来，咱们这边中国的瓦尔根店创业大龙做了一年，咱们就过啥子呢？你也趁的，接单的，个东哥个，老板你个龙坤的把名呢？你也趁的，几把了，几个了，是搞个那么精心的，你不得起个个。诺出这个，这不等个龙坤个秘书，个秘书办的个个员工的下个个。
1: 听说这个钱吧，比瓦尔根店创建的高的三分之一，短期的可给兄弟打等于，用阿龙库尔的年卡格里斯加尔中呢，产品的交付通的做打等于阿龙库尔可能呢，先点入过个。
0: 그때龙口个工作起码特别长呢，龙口个给空的这个大等，个给些那塔特么的下过个。그때龙口个给空当个，你看你这个塔特么的马玉等呢，啊，因为个龙口个，一根个能等你，塔特么的因这个大军的因还真个起个。前两把被瓦尔根的拦住了，做个严重些个样，都莫说过个，拦住的起码我吃的呢，过年就过个。
1: 听说这个川巴等的川巴格根的格个严重的癌症效果个，听说这拉肯的等于就么人家，拉肯比较简单的，得他单独管理么人家，他们的拉姆尼是吃多了话么样呢？吃苦药啥等产呢？过年就过个。
0: 听说咱们这个的话，跟的应该就老黑个这个亲戚很多，伢们种的下过个，咱们这个应该的老黑个的亲戚有半桶子，他们人啊，你不得打个个，硬的过人就就马头子里，今年困难的个个打头先就上了，困难的困难个个些么人个，第一头的个个老黑个的，肯定个个卡不通过个，大家个个老差个下不下卡不那通的呢，而个个个个真的通的了。 听说这个龙兄个诺钦的这个人特别，俺这人呢，龙就不晓得过来看那么高子高看，这个来看那就吃了当当日个龙兄个诺钦的，俺这家里有客人呢，这个来看呢，中午那几个被吃个老二的吃饭面呢，几万的人，俺这个来看呢，早当二东跟说个吃个客人就一大顿吃个肉不能吃完，什么个来看呢，吃了当当日吃个客人就一大顿吃个肉不能吃完。 俺尼个拉肯吃了当当日汤面，干不是俺们这么多吃的水果子呢？这个拉肯呢，多少人在给把的吃了汤啥个熟食，但你就没看。俺尼个拉肯当日的汤子，俺怎么不晓得？年轻个行动速度，俺有前天让他们打等，容易个熟食就过个。 什么个来看？二人你说，俺自己家里有客人呢。这个来看，二人是跟哪人呢？都是什么从外地的？二人是跟广东出发的，二人什么的，偶尔的去东北。听说这个来看呢，二人你这个人什么的，就是在下过去呢。这个来看，二人也是跟这个印度人给办的，二人什么早年就没人个。这第二人你的话，当然是看不见了。年过个广东人呢，家里的单不能他们都过个。 什么个来看呢？人家那么多钱都是给你，别人就看到，没得多少给把你，男生家里两个人着急没看。第三个，他就那么个精心点创意来，就二根点创意来，人家做成那个黑军的人，还整个改起个，你们创意来做点端起点，更多他妈等等的等，他不只等给了人，人生点创意吃根巴，不等的可个急忙生就有你，那么个能生的有看。第三个，主播干创意来，你。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대등 한다 다 좋아 근된 손이나 단도 무가랑 숭그 니 탄다니 손이나 단도 무가 처럼 밥진한다 나 처럼 밥진한다 너그 능선다 다룬 하진데 요리 너무 그냥 전달에 대등 그거 다 저 돈당 고만의 손이나랑 숭그 사체 멍체 힘인 손이나 잉 딱 센도 그 님한테 그거 여기 요리 너무 그냥 전달이라 대등 그거 다 등 기치 미도 그 점등다 잉 강서는 비셔로니 대등 한다 잉 저 단을 그습니다 하흘다 잉 지원이 너무 아까워서 노쟁 대등다 같이 전능라 치 제르는 당당 더라 강서르시랑 거는 너무 아까워서 노쟁 슈그야면 벨진 더 세코리 스톤당 고만다금 제르드근데 로뇽 세주이 마브지더고 레이스링 사이클라니 테나초 아르컴딘 소니나다 소프트 첸텅 총섬더 샤란 소준의 소니나라다 딥직 샤나 니마다 잡제즘니 메니 너무 아르컴더 리타라잉 아주 야능라 소콘데가 소프트 라키잔 소니나 아주 아르컴딘 소 카르슨 킹거가 아르컴데다 소프트 샤란 초당니 너무 강선데 오케 테나초 랑싱게다 쩨튼근 산 소프트 첸텅 총섬데 소니나다 소준의 니마다 잡제즘니 메니 너무 아르컴더 티싱게다 쩨디 아르컴데다 니프르다 파마르카빈 다 소프트 남바게 덤드 덴지 쿠송데다 자브즈브라 땅토르 춘데 소니 다 하쟁가 끝이게 다주 저튼게라야 제디르금도 도움받은 진하란다 영나주 다스톤카가 왔는데 동로가 다가는 아시는 왔는데 동로가 다든 다 저튼게라 시파르가 근데 된정 된 손이나 단다게 숙단이 지진신의 간다자가 초청막이 도르는 실고니나 다 도프그랑 일이나란다 영나랑가 파마이나란다 단다게 간다데 시다든 다도 로잉 도프그 남바근 좀더 된적 숙대 잡수시 군다가 주진신의 주대진을 엔슨도는 같이 시작해 오늘에 대체가다 독버가 이프든다 무슨다니 나르진 다운이마 칼칼한 아르컨데 손이다 잡수에 좀데 하진 까치기다 주고 양능도 신은 아르컨데 손이네 년간 다 총들 다 톤들 하는고 뒤트그라 군중이나 철통진단다 녹기지진단다 미르춘가 노스세진단다 진촌점도 던친다스 권년가 나 총들 종스 노진게 년간 다 등데 그거 준다다 하진 까치기 그러나 저 다시 발라서 건다 저 셔롯 그거 센조가 아르컨데 철롱한다 원고 사준다 인 하진 까치기 다 종처럼 세어서 그런 것이 뿐다 그렇게 철찬다 시작인 주문이니 뭐가선 철통한 통을 오츠르크 다든 좀더 마른 거 없이 바그 철철시급 첨덕은 니프터 스타총 나무세 군나라 탄도목이 진실라스 군데 시대 대진글 엔층 촌다니 나지 망한다 샤키 오늘 대신에 저쪽 버간 소년 땅 니프터 탄도목이 송다니 나르진데 다른 잡소에 준데 하쟁가 같이게 나인 그게 소득라스 관대요니 너무 아름다운데 쟁 다트버가니 퍼드 담드가 드름다 성마스 잡송이 찰란탱 그런 거 거는 거죠 하쟁가 같이게 레이트링 산클라제 되나 초대는 게 지금 티산반이 카브르거 근인데 같이 이슈 워가랑 좀 그다 찬다 좀 접대 진 담드 도트마라 친근 담드 년 도바 탑 세랑다 시금다 단신능이 녀들 좀 넘던 게 담드 된지 그 이탄다니 대랑 체트 카다라 시금지 진 오쟁 체지가 텐텐당 참비 몬든 영리시 와임 대동 한터자 치우 산클나바 촌드나 대는 게 조선도 등으로 다등 에랑이나라 지 삼서등 도츤도 준노케 요는다 대동 산다 인 조다 대는 돈 손이 나는 생사 참 멍제히네 다는 가시가 와 근데 처음밖에 오니 너무 그냥 찬다라 되나 산이 지 남정에 처세진한다. 이나 지 남시에 처세진한 도몽이 타니 나솔엔 선더브제니. 어제 치읍상큰 나발인 코틀라스 콘덥신노 케오나. 르가밤 밤체세. 나실엔 선 타통큰가 카브랑 특급드는 치 드스만 이르그 섬든르 나라. 특급드는 치 드스만 이르그 섬든 뜨기네.
2: 저리가 아린 신의 엠비 에스티흐티시. 카지 누르티니 비에스티흐티시.
3: Sie ཁྱི དང ར སླ རང མི ལམ ཁ རེ ང ཚི ཉན མོ དམ ཅིན རོ རོ ཁྱི ལ ཕྱེན
0: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Tantino Dani Sanangab Shang Shugram, Tokrkab Shang Shug, Danin Top Shangra, Stongskur, Kjansa, Chamurlib, Jastula, Yishu Chungchita, Nangchin, Baimag, Shang Tang Chungdar Korsundi, Charan Rangzam Dawabs, Yasikokim. Tamani Ta Tungra, Hutu, Dola, Mayang, Shang Tang Chungdar Korsundi, Chara Chimbun Dawabs, Yasik Dem Shang Chin and Kirkasakar, Zantan Tonina, Char Chung Tony, Char Samsum Dawabs, Yasikokim.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ཁྱི དང ར སྲང གི
1: Tani tirang gunghung tin chonji narang shingim cho lu ga sakal mang che hi ram cho pshing ga lop shuk ra yi shu ga sakal mang che hi go lu ga ar ma lu tam ni ta tung ra hu zhu shung hua de ling ka tem ching ga shing tong tong dar gor zeng di char chong chong le char sam sam dam bab ji re se go kem ta ni nong da ning go lu ga che lu ga sakal dar ma lu ga lop shuk ga sakal de char rang zam dam bab ji re se go tem shang chen nang kar ga sakal ga jan tang chonji na ga nam tong ani qit mo ga nam shi de Re Чар чунчунг баб жирндаг жоочин гортхэ ингэб чигичхини гортхэ ингэ жобжэ. Дабжэг сакэнди чарын жангцэн бабани чар чунчунг баб янам ширэн жэрджэндаг жоочин гортхэ ингэб дэнни гортхэ ингэб чэтгэрэ. Ийшу чэргэг сакэнди чар чунчунг баб жирндаг жоочин гортхэ ингэ тэгни гортхэ ингэ жужэрэ. Армачинг сакэнди чар чунчунг баб жирндаг жоочин гортхэ ингэб дэнни гортхэ ингэб чигсэмрэ. Тэншинг сакэнди чар чунчунг баб жирндаг жоочин гортхэ ингэб чигнини гортхэ ингэ objecte na kormundi annamarab jirnda gotong kortke ingip chani kortke ingin yenire ta thung sa kende charndang zamba pani char chung chung ba pe nam shirin jer jirnda gotong kortke ingip chani kortke ingin ye khare hrtong skur ka sa kende char chung chung ba jirnda gotong kortke ingip chani kortke ingip chatre rkambam ka sa kende char chung chung ba jirnda gotong kortke ingip chigchini kortke ingi chebdende Pianga sakindi, charindang zambab jirnda gtootin, gortkengi juzhani, gortkengi nyerchigri. Khudu sakindi, charindang zambabani, char chung chung babi anamsi, rinjar jirnda gtootin, gortkengi bchigini, gortkengi bchirgari. Minkhi sakindi, char chung chung babi jirnda gtootin, gortkengi jibdini, gortkengi nyerchigri. Khwalung sakindi, char chung chung babi jirnda gtootin, gortkengi rgani, gortkengi bchongari. Shungha gsa kende char chung chung bab jirndag jootan gortke ingib chetigni gortke ingin yerchigri. Taka gsa kende char chung chung bab jirndag jootan gortke ingib chigsimni gortke ingin yersimri. Khjantsa gsa kende char chung chung bab jirndag jootan gortke ingi juzhani gortke ingin yerchigri. Ritering sankan haje tena chu tering ha sikrum yerang singe nam sik ne chen de fitin na tering nyang kan de soni na ing ng ar jin tarang sing sa cha mang che hi zan soni na krge charn de ma ki oni ten da nang chen de ni ma chik tering ar gung mo de soni na ing arang sing sa cha mang che hi de ng ar jin de charn de ma ki oni ta chen dang zam zor ma ki oni dom ng nang san da re te tang ro da tang chu nam sik do tang la knap ti ong da la ing chu ta khar sang dang da na

레이저링 산크나리 테나치브 아르큰든 점저속디 산지 세코노 참바 통디나시기 주여디는 디능단의 추운 도모가 산지 족단의 전의 추운 낭친 종가 단디 농크샤치 사큰드 그 제우드능의 산지 그래 단다 초용 단디 흥은된 초니나 추 람다 식소다 세코노 단다 단도 모통 로비다 등이 다 처치가 따답시가 다 잡아치 종아 다 대랑 손 잡든이라 칼성 힘글근단의 종다 등다 추 낭친 니서랑라 서랑 낭친 안 정도가 단르치 농크르다는 이서 그게 주원군다 잠당아 세고케 단도 추 다 처튼근디 낭친 ཁྱི ཕྱད མི ཁྱི ཁྱི ti hanchin na chu phyangen da yin kan ching chebde chig yong dum kan ching che tla ka rin mo chu khiz ani ji go tan dar kan so ni na cher tang chu ta na ni su chen ching gan din de tan bar na chen yong dum zire tan din dan cher tang chu ta ji gun mo den na chi chi tan yong kan ran da tan dum go cha la su kan do ko ta ti chen gan dum go khin da ni kan so ni chu ni su chen ring da ji gum chen go long kur tan ni su chen ring ga long kur chung a din de ta ta ka ni da de ta shor len yong dum zire su chap de ti chen gan dum go chan da ni chi ta ti jing len chen chun da nga chi sha ki on da ti chen gan da 그래서 제가 좀 등극 찬데 마치 니퍼터 스폰저 투베 준 선이나 하진가 같이 게 티한테는 좀 더도 좀가 영적으로 간증 겹쳤다 근데 뭐 좋게 자니 이제고 그다음 단이가 단디 등극 찬데 선이나 단이가 그 럭등다 메라다다 너무 그렇고 그런 정도 못다 니가 선이나 저 다른 게 속 쟁는 것도 너무 그렇고 그런 정도니 너무 못다 천체게 못세고는 안체게 못세고는 되냐래 다처스가 잡아 지지 숨근이 만데 하기 그 티칭가다 단단히 선이나 라인 저 선생 그 고치다 근데 막 좋은가 골물 동송 이게 잡아라서 관압 제도 김 티칭가다 저 너무 그렇고 럭등다 말하다 단 너무 그렇고 그런 정도 선이나 라 친다 근데 쇼크 영셔친 세진한다 tanda nyen ka kan kan da on se jin anda tanda ka chu te jin ga len sing tun da ling a chi sha kyo na te sing tu por ka da mu ga tan dam de ga ding ka cha da nga chi ni pur da dar pung che te we jun da ta ha chi ga ka chi ge re ta ling san kan da ji ta na chu te ring ga dam de su de sa ran ji se kun da chi te su chi ga tong tum da ni jo ju ta na chi wa ar kum da ni ri ji nya mo de na chong tum kha ra sen du ji ni te ring ga dan si kan du ga kha pran da nga chi ni san de na che ju la

0: 다들 대간 기민들이 도저 지급이 어쩌고 다들 소리 듣거든 어 진심이 비가 다 칼로 왔나 봐 아 그거 나이 나고 무슨 전주 송가 어 맞아 이 세례
1: 네리
0: 근데 제대 야치 칼로 왔나 봐 이나고 디탑 안정화 나라 나르고 다들 제대로 안정화 먹는 거 말아 나르고 진정화 먹는 거 그 진짜 뭐 디노는 거 올라라지 다음에
1: 안녕하세요.
0: 도마차 마탕 폰다 던데 리드르드네 오 뜻으로 있는 요나 좀 이게 미쳐 빨라 근데 겨다에 나고 봐 말을 그 공부하고 찍고 있는 무진아 좀 리드드 뜻으로 너야 하는 거 알아 좀 요나 몸 좀 미쳐 봐
1: 내리라
0: 근데 리다 근데 리드 같은데 뜻으로 태가에 나고 도대 시그치 다 주어 던데 리드드네 다 칼로와 이 놓고 지우 지우 돈데 키 얘는 던데 리다 때나 좀 지한다 나와서 같이 나나 맞는데 어 정랑 거토레 된 정랑에 나티데 오케 말은 정랑 맨나고 사체 가나서는 알고 세데 딱 정랑 그 침보데
1: 말은
0: 세데 딱 정랑 몸이나고 데레 세데 딱 정랑 먹기 아지 자마 테카니 정사요나고 말은 디알락 던시드나 라테라가 노치 침보 정도 효레 나지 된전달고 데타스나르 그거 덴저리 돌마 당니가 코가 가거나 탈바사네나 코가 콜마
1: 네리
0: 농코티 그 어다 담마 트지타 초하시는 담마 트지지니 그들이 근데 진짜도 파티를 지민들이 어 저도 그런 덴든도 좀나도 좀 많이 나가는 덴다 침본다 어 진지 아 그 수도는 리드가
1: 네리데
0: 난 알고 저도 그러고 이 돈은 맞이다 나르티 체디 따드 메이 방아르 그때나 시 리드나 인던던 달고 노시 침보션 가르 체손 달고 아 인마르티라 텐다 침보션 달고 나르 접반 준 달고 아 내가 비시스 그 텐다 텐다 세드나 아 까모 까모 주디히르 또 스테카는 난 아카로와 그 치즈 많이 나고 아 히르든 바 야마 야라르소제 히르크토 지마레 조치
1: 네리
0: 저한테 수사자니 하신 바지 놓고 치르마 잠보 ཁྱམ་བར་གྱི་ཆེ་རྒྱ་ཏ་ཏ་ཡོང་ལ་ཡང་སེན་ན་ར་ཏོ་ཏོང་ཁ་གི་ལེབི་གས་ཡོང་ཅིན་ན་ཅིན་ནང་དེ་ཡང་སེན་ན་ཅིན་ནང་དེ་ཡང་སེན་ན་ཅིན་དེ་ཅིག་གུར་ཨོ་ཁ་ཆ་ལུ་བིན་གས་ཏན་དེ་རེད་དེ་ནུས་ཡ་ན་གོ་ཆ་

야녕니비 두고 총총초 실은 해문디 당행 당주구이 나총시비가 측그 찬총동우 조기 딩지르그나 식당들 나 두고 총총 참마가영 공급 등 했더니 다 등이 아른거 로카 등 참노가 실은 망아스급 정주 능기스 아른거 파사 파일라송 다 등이 파마 등 아카 아니 능기스 대화가 능나 다 실을 라스과 린히니 아른거 파사 파이크 채친 좀니 더무가양 다 히노그 섭니영 조랑니까 ひなんどのじゃんなんどのおどんごつむのがあたやたまがずがんじゅんだよしがかちなんがどんちんいんるなんぎすちょこちょんちょんさまがよんあれんがぱまあかあにてさまちょんしびかぶすがやんたかんじゃずがんじゅくだりちゃるのしょんすかちょちがのがやんたやんなかちょちがのがあらたんあらひがあしららそこはがんがんずぎよくちちいんてやこずがじんいてぎなあちあれんがりにんであたんじなあまにんこんぱっちゃにゃんばそうちくちゃったよんあたやんりかちやずぎりとか あれ、てな、たんでちょき、ちぎんじゃるがな、ちょこちょんちょん、たんずんごんぼうがらんのが、しら、ちぎしきすわいがやんしたしごの、しらんで、てらんちへたごちぎしよ。あれ、しらんでんじな、かちょとぶちゃが、げるぎん、あらんげるぎんが、ちへたいぶじゅりねん。なんぎすんでしゅわがしんよのが、あらんがそうがちょな、だたびんじゅんたんちんよな、かちょがざんち、がくるゆまぶじゃ、てながちんやまくちぎて、ちぎしきすわいがやんしたしごの、しらんげもんでしんじゅうえん。

야 아리 다나치 슈닝제나 나준 지와 업진 천리글릉 녹읍시라 가야루 스텔라시고는 데냐나 땅아 나충시피 가치크 찬충니와 티바 가치크는 아시가 등디 체트고 지고 녹아 나르트므라 가충한 연주엘

0: 조이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리제레
1: 세롱 따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티 아니서둠 얼고중 차티 조그르솜
0: 야 따솔지 주소너레 조이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따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드글름 서송실 우덴적 키샤 샘서종
3: 어종스타회 아피 흑진노리
4: 흑흡샤빠 보위 댄차인
5: 대여덕

야 형님이 죽고 총총소 다타이치 저거 산지 능진반데 인제나 나 총시비 가치크 찬충니와 티바 가치린이야 리드나치 티바 가치크 칼음니다 아나스트마 시둥 오리둥 아 디한치니 알랑기 서게비 허둥 아 다디한치니 시에발라 속바다 망아즈가 옛날이 죽고 총총 성막에 가야는 그 공성 등 젤리데 등이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라샤 낙섬 등 제빙 그진 능기스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카니 그 글름나 요노가 가양스타라 시에파라 스탄후이 켈라 속과 망아즈가 중화 다니 나총시피 가슬림 층그 티파 가치 크클마시그라 포다르지마다 죽고 총총 망아즈 그 지저르간드고 레트나 텅디 티바가 찌끄능아 두쿠충충 바승어 르마그시 누가 그나 뜸 얼구이 에라시코노 아친디 찌니엔 주이 두쿠충충

0: 야 년위 두고 총총초 슈니치 디스 통통디능아 렘츠 원마그 투니 셴누가 캣테니가 켈렌치시 주일 두고 총총 망아즈게 킬요지르삼가 양 두고 총총 켐메나 창마그 부자르지마 아르신자 니 켈렌시야 리 켈동무 끙르지 땅나 제가 참우 창나요 응아르조리미 얼구 아 응아르조리미 얼구 자리스 군온데 존제나 아 다 니그츠므노 아니그디므노 안더 디한치니 아마르푸 체크 포팅나 호우슴체 참압지그세 군온데 가능 그 술 다켄데 니나 바지르 다킬흑사르와 다크브드그니 도모가 남바즈그리 리타나 타가 타가 지나 마트 마트 마트 지나 타가 세 군온데 주카리 조코송송 참마게 킬레요크
1: 하나
0: 야 드나 쭈꾸총총 청마가리고 하시안고 좀 아쉽던 요인데 대릉은 캣츠가 아니시 주일 킬 동무가 인지다나 소아나 귀 카지진 호충 즉그 나클진 희시든 즉그 치근디진 즉켈 소아나 귀 카지진 호충 즉그 나클진 희시든 즉그 치근디진 즉켈 드나 킬가니오 문진나 히크 거킹능나 마치 마충 흐슴거 직틀은잔스 헤크 거킹능나 마치 마충 흐슴거 직틀은잔스 직헬 리 쭈꾸총총 참마거영 켄데니가 크크 직디 마켄나 아 랑게닝 코르나오노 쭈꾸총총 잠바치 같이 크크 직 토다스기 아리 형님이 쭈꾸총총 초 디츠거근거 텅디 나 총시비가 슬림층영 동침의 닌주그랜타 다나 쭈꾸총총 참마거 텅디 나 총시비가 슬림층나 고듀오노가 도미르 실리난자거 디초니 조키 드긴저거 초라 고듀오노가 실라 티바가 치키나 고듀오노가 아 나르트므라 가르총 아 리피 가르콩그나 고듀오노가 나 총시비 디텅진시 아 디한치니 인지나영 주고 총총 청마그 아 따가카강아 영수 소비자 등질비 아 단지나 시스템리 인저 희가 소타즈히 아리 드나 텅디 인돈즘바 등 좀즈과 포자딤 좀즈긴간 크와 살게자 히노르 초인 따카와시 로인 흐체집 따카와 응적 세른 소노린 친 아소림 츠나 지마그 토니 양 쳐르트기 주일 드나니 그디 무시

나망 데랑 그 협정에 줘라 도능에 준다 좀 전쟁 하정 그 같이 보리 더부터 그 긴전 전이나 그 다른 그 저기 지 소수군에 그 회글로만 아이 준다 영 다겐 그 시크 공나 가다에 기억 그 달고 버터 그 니겐 자롱 단진 단자 영나 겐 도자소는 세는 단자 영나 겐 고미 상득도 진한 단도 그 소수구 쇼고 냠용근이 된다나 삼모노 회참망아 다주라 글고 준다 좀 전이나 다시 그 기르기나바 하청 그 가체거지 카다이코노 대진도 기르기나비앙 디젠트지 회얼고 망아리에 덕다 준된 선이나 하청 그 가체보리 대한진이나 그주 김드그나바 좀 선이나 디진드 랑그 샤인도 소프트자이 기르긴 그서 자다나 다랑근 돈든 접송 카나다 너무 그 다틀문즈나 다리 디진드 기르긴 땅이나 소프트안 디랑 그 쇼근드기 쇼르니 랑그 샬라이 바바이나 다샤이드 그 소브종이난다 쇼근이나라 지게 페이지엔 조준디 지게 쳐설 건들 야지란 대식은 조준디 반통이 진리요 그다 세고가 디젠근이나 밤하는 도조개랑 다쇼니 샬라란디 준데 선이 하장 그가 챔보리 레조보나 마디한테랑 그 렌슨디엔 선이나영 다들은 그 참바 동원도 양티 특강 그 지역동 전문단이 조그란다. 아더니 렌슨 지마그는 아 지만 테드 다 솜정 길긴 그 소체 탑름 세고는데 그 지금 멈질 렌슨도 그지 곱기에 탑그다 되더나 그리고 다 사실 소소나 렌슨디 냥고노 그 참다가 남바 있는다 길긴 남바 있는다 재능 추그 감나영 너무 그지 냠용장 그 길긴 리오나영 촌제와이 되나 더 다들 그지 길긴 더그 다 로망한 바 바이 노그 냠용 그 초크 지 카단드 조진이 소나 그 조딩이 타나 지 롭종의 점망 보리오 지르 삼크 인 땅 뒤쪽 근거 대한 글린 산드 그 참바 동 롭송 퀴지 샬랑 그 참반드 제리식은 참이 주일

0: 아마 아마 댕기에 지 아니기나 무즈 지가 소속기
1: 머겐가니가 이거 처먹은 거 당이 힘들다
0: 뭔가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카나지 치지다나다 다르츠칼로 송누리야 아까
1: 오이
0: 나 맹카드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모 지나 레콘 사자기 때문에 나는 좀 화농 사자기 때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1: 저 그거 알아 난 고로 걸어 뭐 나쪽으로는 계속 화농 거라고 초록 거라고 장송 만칸이다 상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적고야 만른다 까지 메크 뭐 가모랑 아니가 때네 된톡 찍거랑 아다네다 아랑기다 골모 스톤스가 구마르고타야
0: 아마 다 쳐숨기 다 쳐숨기 땅 닐라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신 주부지리 때
1: 야다 춘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기다 땅땅지나 하고 나빠마리 냐테라 팀메트 미오카
0: 아마 다마즈모 니리
1: 망가모
0: 아마 나체 맹킹그나 카퍼즈시
1: 어떻다래히 야치 치고 트거 든슨
0: 아
1: 젤든 거트
0: 아
1: 든든 데야
2: 강르 콰르크 나나 장송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만듬 장르신 용컴 트나 장송만듬
3: 야 쪽부 남바 디나 참드니 진냠 치클마 체종 치클릉비 샹말라 세르군우게 세르근데 냠세 제주일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지나봐 리무이나 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 된기나 총은 오르켜동 챙겨 운동이 감성그나 총시 쪽소체도 고지 시비 디츠르카마 앞지른 그 나총시비가 체크 다동림친 아니나 조금 총총체 리특그 주고 보자기미야 리드나 조금 총총 성마게를 희슬었다를 당아토 동국 사르와쌈 주원지나 특지니니 지니르라 아, 디한신인 지나 영시 총큰 강망스긴 지나 아, 단지나 홍국 사랑고 짬땅니 더무즈그 데나 두구총총 참마시 지즈고노 다 홍국 사랑고 짬땅나 게르긴 그즈그노 글리샤 용주비죠 디한신인 지나 영 초랑니 그 셈데 셔디다땡니 아, 다시르 코리 마임 홉자가 방알고 존디 시 자드기고가 디쟁거 두구총총 참마게 다디 강럭스기죠 능기스 도전주의 값스 람워그 지나 점들어 된지가 시가 도능이죠 디한친인 지나요 남다 진치니 진치한 조고가 아 권반 지나요 제트가 당조 단달라스 관 지나요 두구총총 망아즈게 시가 잡즈위 고니 당적 고니 참득 당 기르긴 탐지게 영 능즈기니 다디 고니 돈더 하리 형님이 두고 총총소 때나 정말 쉽던 요인자 아주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 천능하시가 보호자 임금 고지용노가 리스트 정말 지금 옛날 처모를 하리 때나 주

야 년이비 두고 총총초 실행해 문디 당영 당조기 나총시비 가치그 찬총 동호 조기 드긴저그나 식당나라 알랑그 제슬라 가시오노 그 두고 총총 참마가 하나 조조리 십대년게 요라 리다나 두고 총총 참마가 영 아야는 그 공성 더등 하더니 됐더니 아랑가 파마가 총시 디가와 아랑니라고 그 치사노 그 실행 망아즈가 니요치 디 한친 닌지나 영 하마가 초낙식은 좋은 통제 능 기스 알랐던 거라 희가 키니 담질라 키니 시아팔라 키니 더먹 하마영 시가 뭔가 리 하마 긍즈그 단 디쇼크 차진 요나라 영 그게 엔드 소중 그 탈마 구주가 셰르미니 더모양 시기 뭔가 리쟁 하마 긍망즈간 디쇼크 차진 미나 영 시반지나 영 소중 학교와 이쪽 셰르 탑등 셰르 먹니 더모양 시기 뭔가 긍터 아 이게 이제나 차 총즈금 좀 주다 시가 그리 리터 나팅 이월드 아멍춘 하정 지치노그 담질 능기스 알흑근이나 탈름 덕절리다 등이인 조고 총총 강망즈가 산지긴 존탕도 혹은도 이주 능기스 알흑 남비고니 시바 망아즈가 시샤 망아즈긴이나 종들이 이주 아니 희체긴 조다 양시 같이 디 한친인이나 영 아마 망아즈그 다 나초그 앵슬 소브제인한 자그 땅회인한자그 셰파인한자그 근데 정말 다 걸어 강롱스 가양하다가나 지기 됐더니 그저 링근주고니 또 모양식이 뭔그리 니 인제나 쇼치기니 시파그 갑숙대 집성이 탐니 쇼르니 인제나 아다 쇼르는 거고니 영나 로스티크 거니 희샤 강망스가 정탐니 단데 인제나 닥시가 쇼르는 톱수 영나 시빌 톱수께 첨부스그라 ri tana chi shunin jina joki tingjir gna ko tigo nu ge choku chung chung chi chi la do mi lang nu ge si la me to chung chung se go ndi a chi nyam sa chi yong ju yel

야 녀니비 뚜꾸총총초 공닌지나치 뚜꾸총총 치치 루미랑노가 시르 미뚜꾸총총 세코논디 년땅나 아리 다나슈니치 디스담진이라 뚜꾸총총 스탄진 강무글랑노가 시르 스캅즌 미뚜꾸 세코논디 년나다가 나총시비가 체크 찬충니와 티바가 찌끄능아시가 당디 체트고 리오노가 나스템라 시동안 연주엘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달타시 저거 산지 능진반 덩기나 나 총시비가 책그 산총원이와 티바가 찔린이야. 리에다나치 멍우 머슬 멍아 뇽뇽 뇽뇽 더마일란디가 등아 다가 나스터만 연주가 누구 두고 총총 청마 대랑 체드 두고 총총 티마스 이 친구시에 누구 나스터 바와 등 포르쿠세고노 더 체드 고득시요. 다나 두고 총총 청마 그 티마스 이 친구 체계가 나스터 덥시에 그 나스톰 셰피캅스 그르그 츠크 냠지리나 초코 영나 스탐지 근고지 와스음디 흐십터지 년이 됐더니 스탐진디나나 나치 히고노 구고노가 그네일그랄 합샤 쳐스가 조크 요크 티슈와 삼지기 요과즈 통고
1: 꼬리삐 게르근 나바당 냥네비 롭초초 참마 데모이나 나는 팀친종아 진양 섭자가 섭조와 치막 스티니네 니들은 샤피야 나트므가 카싱아 아바와탕 호르고스라 아나 나무즈가다 사차즈그나 호르고스그라 아바와즈그니가 냠게 다우츠가 니가 아르긴자누 소창만나라 니야 지금 텐질로그 니가 아르스쿠에누 마츠크 니가 쪽보라레 닌 츠그즈가다 바와 알잔초그나나누 호 리자오 세코노데 뜨트나라 니게 야르마라 카다마즈기탄즈가 데니 알리자오가 다지 호르와 안다지 바와티즈가 요 바와 총총어 총어 잔초그나니 닌정아 사마시너라 치 사마시노가 준 어키 다지 바와티즈가 데니 아바가 레만다즈가 Лекхе, тата, лидя о, чуштырчын дия. Дази, лэн тапцгэ. Дани, лидя ога, дази, бауа чизгэ.
2: О, хина, шагэ, намни ога, танхуэй. Ха, цунбо сэри, затунгэ, джэнлэн хина, кипа янсэрндэрэ.
1: Замба сэри, сазэгэ, джэнлэн мэхини, мэхина, лэнпо янэ. Дази, нэн тангэ, шацгэ. Лордик мэла, ян алийжаугу дази баватчизга.
2: Ни гуныйна, чо хоргузгнига абзанг саре, ту обдына,
1: дази баватчизга. Либдына, нара хоргуныга абзанг сайну мацка, нани арашку чайяна, нани мжэвах шиша, дази бавага лэнтапзга.
2: О, дына чинга пшавазыга джумна очуа,
1: дази пшатзга. Абауага дозизга. Личуа, чинга ютихира, ничего джамну котхаяна. Дози лентапзга.
2: Нга хургузга, хнян, сомбузг, рема-рема гугара. Точир джуоту.
1: Дози вшара читандара. Абауага дозизга. Дозу джамматум назгионе, ничего ножка хургунгу айуа далита чаранья. Дози тангайян дозизга. Лидия о, чу, сэма дэму хира, ничего, нашка хоргузыка нянсу бузы чарену, котхаяна.
2: Дази
1: вшатска. Тани хору, тани Лидия ого, то гума кота аргаи, дазицка.
2: Я, тэна та ничего, нашка юни аргандыя. Чита обжак манчико.
1: Дази тай, ятсам сой, чарчай вшарау цунзга. Тани абава, хоргка нана сой та, дазицка. Жан салыға, чөтерін қанқын асуа, жаңа қанна аса жызы өнетті.
2: Дызи хоруға жызға.
1: Хору өхізгін тені, дызызға. Жан жұппылыға, на терін қанзыға рәжік сонра, қанна жаңа са жызы мөнетті.
2: Дызи
1: пшатызға. Дыни абауға дызызға. Денада чөкәлі маргейіндірі, на терін ажамцығы нәне ненкан дәчара. Са, саджен тонже тому шимбу кан, чызы сана доны чызгы ока. Чу, тани, бауага хоруга ана ката лидали та, дуа чызгы. Чу, норка сонна та, чи хчилджек тубжири я,
2: тази хоруга хеп чынгызгы.
1: Хоруг чынгарчан айну, ка чызу вжири, дуа чызгы. Чук болга, джам чугы нана, саджи шимбу тому маазгы ока, чи чызгы ана чыгы, чири мэйони.
2: Дази пшатска.
1: Дани бауага дазицка. 쪽벌아 나 진이 그마요는 말 진이 턱바에 턱어요는 말 지직디랑 이슈 치기 체령리 더지 더지 땅에다 호르콘 더지스 아니야 손하다 초주다 초거라 나 칠자 뭐 기다리 내가 치긴 조리 더지 쉐라 아바와 치땅다라 아바오가 더지스 파요는 말 나까니 초 크란 조다 아니가 알잠 초가 나안 줘야 도지타이 시나르카타 니가 니기 라말랑타이타 잠초고타가 숨스가 드니 호루 아바바 거르자와슌다이타 니가 잠초고타가 숨스가 치차이 숨숨타이타 바바가 루르지메란드지 끄탐들 리자오 리자오 초레마 고호라 초고노 바즈 호르고스 가냐고서 보증이 저 크리톤다 드지 가프토고가니 샤츠가 드니 호르코트 고마고다 얌츠치다이 너지입치즈가 아 정사다가 치치즈가제 디 거잔노 난톤치즈가니다 너지입샤츠가 드니 아바가 차븐츠위다 너지즈가 카르타 리자오고 코 호르고스가 냥송보즈가 고거즈다 니초체리 온부지세코나이야 너지입샤츠가 또 고마고다 호루 세마 도무즈가 노츠가 바와야 바와 언니가 알아스크루에 노무츠가 언니가 쪽보라리 치치즈가 나 노스지고그 니 따다 초청무즈긴드 히다 도무즈긴 노리다 너츠 하우나 하우 바와드가 치치즈가 나 한스그 노무시니 다 언니가 때로 알아용즈게 더지입샤츠가 치즈가 칭아 알지 무슨 호자 도지 니 냥테랑 진족군도리다 니 유나하치르지고야 치카회 호룩강사강스가람파르나 냥침나하치르지고진우도모히니 도지 휘샤츠가 도니 아바오그 도진트르 하우나하우 니 초마시누트다 난초고너리야 니 초간스급샤탕지나다 진냥치리용요너자 난던 초고너리야 도지 휘샤탕너 드니 호르코 더지즈가 파이오는 말해 칭아 크라드라 니가 촌타 송이 응냥 체라용라다 촌나리야 더지입샤츠가 드니 바와 알가이달이 호르 크린 촌타 톤다나라 촌타 토마토나다 호르코 크르감 첼라즈가 아랑아랑 아우누드 카레 바와 쯧쯧다 바와 쌉다나라 야, 나 좀 쪽파 총총소. 아, 치가 낙뜸드니 샤차송. 참이야, 나 딸이 언니는, 야, 징탕, 아, 치 고스급 요나? 야, 치 조가 낙뜸즈가 소마즈 고드리고. 참아, 데모히.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달타치 저거 산진능 전반 된기나 나 총시비가 측근 지기티 참바 리비가 콩인 다나 텅디 리비가 콩가능아 아 단진아 두고 총총초바 세른 게 진우 그 시스템 체크 마르부스고는다 지림 선지마가나 주주일 다나 슈니치 디츠 소소로 디텅라 판비 송샹가 세고노 나 총시비 디텅 인시 등 리비 인신된이나 참망 우스 주주일 아리 다나 미리폰데 코리 등양나 남달라 속화 니와시기 담보 노쟁거 가남딘 저독 미리폰아 희친 강망스 조기요카 회나 가남딘 저독리 아 리그 조정 참문현바 아 네덩신데 등이 참바 후진란데 리츠나와라 속화가 난종가 다나 마서던 긍이 나라 디츠덩신데 등이 아랑거 조르마 냠죽주다 다시 개치 아 조워거 소아르과가 난고아는 아랑거 디징거 조름 개친데 스탠 요즈 아 디징거 다크거 조름 이그나 아 능종위 희진의 질이 희진의 희진이나 제뇽한지 토아지 아 드나치 슈닝이나 디츠소소 데이터가 반노가 송샹가 제주일 희진이나 시키 디츠가 남다 아 제조런 좋아 등 녀마 생주가 탄지기 노진가 아 달리풍 샤능가 차줄의 길이 리스트 냠버시 요노진가 아 디엔이나 어루 나와 영나 능멍위 세르가 된 곳 회나 아주 워름땅 마르 Хара хакласуха мангазгтэнгос тиханчэни хэнтугтэн шуустави хсэрик затунчанаян шаг дели дугтиэта ру лэн цаваре хэрвирик цахэнт дуби цума няма тиханчэни чэнгчэласуха тэмнинг лига жэмули сашки дулуг ласуха лигаин лимэнини мэцэл нёкугни яранган дэна кэрэг лисун зэлсани липуано пи лигаин нюнли нашани тэмус Ri tena shikkan jina tijin uu cawarstuk nuk jenga titsila suku cawi nari na cun jung zaag. Chir zangmi libu jayu ra yangna juanba jishwa tungu ni matzil kanwa bi zangwa samu yinbu nang ni jina kirge danna shaag. Ganyawa mung jina zo gayarka charwanba bi di nuk jenga da saje zizga galanshir chiga di jenga kirge tungchila suku cangmayang zizga anyugu nuk nga nyega libu

말레이시아 제조기 팀의 청고비 입사지래. 일본지 문헌을 제송을 조리 제시바 등의 모든 조리 통치라 흔음시바. 프덤은 탐측니바 돈덕시비 스집쇼 폐쇼라 근지 생크립시비 요스래. 키난집 단도네. 제급지기 노트북한지 톱튼 코니 로지그능니 랑니치 흥원칠 잼버그노스 제와가 율마롱. 금추치 토흐 담비 제크나마시이나 로지 진간트 크르들링기세레. 오스틀리이 사클 챕슨 옌키 챔키와 린지프탄토네 자르므께 쉽쇼글라 잔즈시피 로르지리 에카야 등 10대 잠수 침무 사클 샤브르노파 잡심지 요래 로르지 쳬르제차 멍보리 덴함시토네 오스틀리이 멍초 등 머미 자르빈 잔즈 탐츠크 스카딩냥 요래 다르탄 자르빈 지 10대 사트무 조취 쉐퍼 잔지 스킨덕 동안 흥아르므치 옌키 샤브초 지그래래 나치 머지라랑 그르제치피 니슨 통도미 바등 델린 트츠르 흥아리 멍봄종스세래 필리핀진 도슬 웨메치 케긍 송슈 산지 필리핀의 모모 남드 짐 탄조르와 시와르크 탄도네 인저빈 세종기 망초진 얼구 접부 시퍼 카마 카야마시퍼 타브제 지르퉁기 시브디 사탐 등 고송 사툰 락 돌럭 당르티 고송 훈시 담지르 치 제몽 답 당와 등 마그툰 조디 말르 그 자치빈 조레 필리핀의 모모 남드 치 자치빈 초 등 냠트 도슬 웨메 딱 쳇 정압든 스토파 등 탐치라 얼구 셰피 보클록 동도 요스레 치 중앙인 집셔토레 자르빈치 망초 망비 동진 달룹시글릉데 던츠구디니 징고타캉라 모르구시바등 디지스 양프치 르앙튼 촘크르시 모르금 캄지 징고타캉 시기바등 머르지라랑글라 모르구시바 탐츠거자크블란 타크치기등 모르구시 고시이 링근스치르기시바소체 체샹종스테 징고타캉기 자르빈나 머르지라랑글라 블랑크시퍼 모르구시

0: Rendi chimi domna talin ten cheka lin te yong to la tam di ta chi del ga ya ye
1: re di na ang yang nga chu le tru yong ga chail de tang chu ka ten chi se
0: rendi lin ten ji me na nga ngu do go na la na tan to ra te ga rin ber ta en ta chan ta ti ni nyam lin to ta la yang su
1: re ang youtube do ma suk ga aleng nyam ne zgyo ta
0: o ya pan to so ta nga
1: re di na nga ji ma ga len chen nga ngi chu do ma ra pan chu su ke ndi nyam ne nu ge a dong len zi ngi de la
0: o ri la yang zi ge na la yang zi la ta go
1: re di na thang ji ma chi men ta da nga chu len chen de nyon da chi re wa zen de go de la
0: o ke tu te chi
1: ya ta chi
0: o ya di
1: o a gon ta we tu po chu de mo
2: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1: 야 디나 멘테 땅아 촌엔 첸데 님버 가스셰 땅아 지마영 초리 와신테 공체 투이라
2: 오예 오예
1: 야 왜 도포체 디모
3: 쳔도마 디모이나
1: 디모이야 아치 환초게 디궁게 렌첸디 치 톰르 고드게 요누가 라와 샴바게 알레 송송 자르 토서 렌서 고누가 몽렌데 서즈갈흐 치커지
3: 오 샴바고 알레토 초라 쳔도 다시 쳔도마 쳔송도스이 리콘 소소고 고르즘바 영화 피와 고파면은 예나 타면 혼자나 죽거든요
1: 어디
3: 어떤다 그냥 그 영화 죽거든요
1: 어디
3: 게든 남바요 그 새로운 로그다운 중 혼자나 죽거든요
1: 어디
3: 리츠 주문아 그 그거도 좀 도치 못 안남라 뭔가
1: 야 디나 탕아지마글렌 채능아 아남 삼번근 지그르 섬두세르군고 동렌테 아지 환수치에 리바신트 고지기라 哦呀呀呀,瓜丁切呀呀。这么一个的呢,明天等我出来,趁着年份干事是的呢,你可不可以的吗?呀,对吗?呀。喂,这不去的吗?哦,我怎么听着这么的吗?的吗?的呢,这不个,啊,你把我们有过去,他们我们去,啊,我们不个,我们这个地方能够有了。
0: 哦,有,瓜丁切,瓜丁切。
1: 哦,这有几个那就给这个,没有那,这比大人前说你娘们两个都能扛住。呀,对那,等我今天跟你说,处理我工作特意了,对那,明天等我出来,趁着年不干事,对那你可不可以的吗?呀,对吗,挂真切,挂真切。就没个,呀。 对,这都是经常跟你们说不能吧,对那。
2: 참다니

파마라 라마니가 좀 아득히 치니 그 찰라셔고너 티데크 진진 라문다 식샤고너 내 기와 침보도너 쳇득게 기어너나 아니케땅 타득게 도튼 아접발라 아접히고가 아랑토지 아접히가 젤라테니 죽고가 티나탄사기 일컨데 기시년데 알라마르 당선가 깨뜨게세나 기겐데 기히르 돈스케세나 기겐데 기히르 돈스티 뭔가 나톤도 모아르고 나톤 마쿠체레나 기겐데 라 기히니스 나초케 기겐데 나초케 알라마드네 드르셰피 알라마네 쯧크가 알라마 마레 고 기겐가 알라마 고노 테레 크니가 마치크 아마리 간시르노 지튼 잠베 아양레 라마네 소시게 모르 나타 상츠 상회 모르 아마 영원나 이시 상화고 모르티 식샤오너 더 식랜드레 파야타 샤카자 식랜능에 레나 식랜 식랜데 츠위네나 성지위 레난 주구나 지튼 잠베양 라텐고너 성지위 레나 시구나 지튼 잠베양 라텐고너 라마네 아랑고 모르 소시게 넘버 쇼토노마토 돈 담바나 지튼 옌베 양터 쳇뻬메 옌비 호마응이 루티리 호미 루티리 티테카 라마타 마르베 간시라 데데데 느 라단데 네이뉴알리 스샤르셰쿠가 네이뉴알리 스샤르쿠가 아마리 간시르드나 느 데단데 간르르드나 아마리 간시르드나 체즈도 체치그레 아, 체이지도 체치리. 마라 그 개치모도 나강시기데 그 아강시가 연대 제우고 뭐 아강시가 연대 제부터된 바 그때 말이야 강시기데. 시금철로 시위 기와래 이지 남질 응악가 남질 이지 남질 치모도 인구는 나 날제메바 강중인바 더아 더모드가 다 기즈지. 기즈지. 리체 남지 구 거리 로화 타모제리 식타오노 데레 실 식타드구노 기와가 남지들레 더라 사자 예수 군디가 기위 람르 메스티그니 멍가 기와데 세나요네라 저쪽서냐 가이 나오네 우주 호마난 판천나라 기와요네레 길호르나라 기와요네레 디테크 기와군운데 두콘데 식타 누라 기와가 나또 찍어주고나 너께서 저들 또 빠레 또 빠이 꾸노테 너께서라 이치서 건라 다빠레 다빠라 당위 다빠데 당위 다빠 저들 요소메노 데 당위 다빠저라 이치지 다빠 샤빠라 토화 소니메라 죽고노 데 이치게 다빠 미위 다빠 yöndete adglayan thona chimaron thopre khu thopre shau nyambe luchinu ta miwi tapar tapan de chu sumbu kan jo tapare tena yichi shigne tapa ngke shigne sönde lichi shigne on akalga ngau salatigne shig tawonu tiri ya ta dordina tere tenga kamaya gashila shang talu che marwat gunu kacha shenu kunala kuji mara yönde na kukuna. Yönde nje gansi gudu na marwa jiwa. Tini mara ona chujuta, chupar jupa. Chikina dhivte ishi rangzi sisi dungse chenpa khtinji tangzu jachin din. Khsevtang jachi lenji rangzi rola nirtsun anankin songin dhigda khsemu chin. Panta tewi nyangji longshi tukpi khjupi pandi sapa mepi chajinji Tatang Ruwi Kanzo Rale Na Mali Lagpi Nyuk Panzai Chundai Shikji Sutan Da Da Tambiya Dukhu Tumba Chundan De La Shikshya Da Nyinga Tambiya Dukhu Tumba Chundan De La Shikshya Ba Shikshya Waare Na Tumba Chundan De La Shikshya Wa Na Chika Chopar Jokunay Na Chuka Shikshya Wa Na Chika Kay Kuka Da Na Chika Na Dritre Ishi Rangshan Da 치근도
ᱡᱤᱱᱤᱡᱤ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레이저분남바 디타타 체직 달롱나위 시등 차총먹가 가튼튼 전진만다는 찬지 공호 상친 용제 대친 세리 라신단들 하스가 거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3: 슈니 가스터 줄린 단들라 심케나 단식 앙스터 니파 골군 단크니 톰비 알와 소놈 탄츠구라 소돈 단크니 톰비 알마 사치제니가리 톰미 가스나로

0: 거지
1: 하루 아리야 나야니 하루 이럴 띠고서 차이가 영어자니야 하루는 더 자이가서 호른아 하루는 종이에 가서 찜으라 아양아 카짜리 하루 초라에 가서 상아트라 아양아 차만드 하루 장아 사서 엄뚱아 아양아 죽어야 하루 말아 뛰가서 대치나 하루 초르고에 가서 합성아 아영아 차야 하루 추측에 가서 깡아시끄라 아영아 샘뜨는데 하루 망아 사서 엄탄아 뜬아 아영아 죽어야

아론다 사와이나 소와마 아야야 치르 아론다 마샤무 소스텔라카 아야티에 안코르니 아론다 스타라 차초르모가 아야샤 차진아 아로초이 갑사가 소요카 아로 조르지가 꼼드가 조요카 아야나 세악질러 아로 총 어글로스타 조냐나나 아나르가스질러 아로 언더니나 마니나 조예레 알르드가 아르너르데 아로 나르드가랑 기조랑게 아론다 대체 부서 또 없이

하루 초월득 하라도 동가 양서구진 하루 초이가 허거서 요카 양니가 찌르르다 하루 초원득 서거서 요카 양서 찌르르다 하루 다 초월득어서 냔디에 아론다니나

아롱아 사성으로 소녀가 아양 참방아 아롱아 땀이 땅에 따스가 아양요구구 아롱이 이거서가 소짠즈가 하루라 뒤쳐서 소가 차 아양아 라밀 하루라 데칸으로 소중가 아양스티에 망아 하루가 로짜가 소중아

하루 칭 오마손 돈자 영아 옛나 나야 하루 나루 흐르 돈 창아 영아 토가야 하루 칭손 예께서 쩌가마 영아 토나라야 하루 데르기 쩌가서 샹아 하루 주세 마 따빠 손 절어나 영마 초보야 하루 사야리 소 합성아 영마 차야 하루 초르광 오망한 조거자 영마 옛나 나야 하루 칭아 형성소 참우아 하루 침업질어서 새겼으마 영흘어짜야 하루 더덩어녀 키소대라 영흘어나야 하루 가책거서 토거니야 영흘어나야 하루 주심은 땀차서 언제나 Oh, yeah.

아로치 삼비손 돈자 양아야나나야 아로치 호크라조게가 양스트라구야 아론디 호크자조요니 양안조구야 아롱아 호크란다타나 하론더 떠나서는니 아영마 추구야 하루치다 가서 송이 아영은 도난구야 하루사디 친어서 종가 아영스티바야 하루십삼 비전 조거자 하루르고 캄트나조예가 양스트라구야 하루디

부디 아로야 소다그루 가야도다리스타 존도비싱드마 속초다티야지 아론더가파지르진 타가스 오차구얀더선 초크른그가스 오디나디야지 아론더다서그유드선타요더구야 안 좋아 어디야

하롱이 셔다까 소도르와 야마마슬라야 하롱다 셔다까 소도르와 야마슬라나야 하롱도 나미 투고서르체가 하롱 앉아 투만디 야스마 영어드가슬 하롱더 자카르툴 조코리에 영어깡그슨 하롱더 자깡가조송노 영어드가남나 아땅아 삼중조르마코 하루랑 아니옴 청소한 점우와 영어티에나요 하루가 티어잡다가 소잔보 영어흥나나요 하루가 저값이라 소랑가 영어흥나나미다 하루가 시통사선 종로 하롱 아르드가 토브조 마즈가 아영타 나요르 하롱아 셔다카 조도르바 아영샤다티나

하론데 데 카라조 코리에 카그즈 하론데 데 카가조 존노 아이머드가나므네 하로탄 안당 친한다 샤르데 아이머퉁나유데 하로탄 아뇽 총조보모 아이머 유아 나유데 아롱아 유곱 뜨거 속삭

아론더 차르디그르케나서 아영아 아영아도 코자 하로라 텐더니서 카카 아영아 막등라 하로라 체셔마서 데라 아영아 카카이나 아론던 아차리서 나동아 아론더 가영크라조 마와 아영촌 마이나 아론더 짱타르마조 아영아 아영도 코자 아로라 텐더니조 카카 아영 마흐트므라이 아로라 체프샤마조 데라 아론더 대체 부어졌대라 아영쇼 마니 아론더 권등 치는 소리 있으마 아영은 초다 마이나 아론더 치먹사와서 아영아 아영아도 구자 아로다 텐더니치 카카

아론디르 아르마코존 통제 양미다 그야 아론디 카타미조카카 양나스티엔디 아론디 파르투가존 제가나 양마르고야 아론디 카마시가마라조쇼카

아론 더 강학지가 이거 저거니 이거 양자는 쓰는 거 아론 더 샤디 이거 저거 이거 양모는 그샤 아론 더 모나 카트가 저런 거 아론 더 샤디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티에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초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워 톱지 인겨클린츠 나샤르통 샤제인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워 헬케르 메롱 렌츠 나스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흐 단슨기 촌친더라
4: 촌친더라 젠구샤슴제 촌친더라
3: 촌친더라
2: 디초는 녀르니 등 가르마슴제니 디초는 녀르스마바 사른게르 냠주 고차통샤제인
0: 소는 워스클가봉친
5: 소문 워스클가봉친
0: 사랑기를 냠주
2: 디초라 녀르스므니 디초라 녀르스므당 가르마 냠니워라 아디치나 세리 렌츠나 스톤제인 냠크남바 소르므나 장주 년친 칸 워스클가봉친치 년서위 렌츠나 권다 당차르승 켈치 년버 과전치
5: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얻는인
6: 나모게 튠지 회계기 남네 년준슈 단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项目得税落税的，具体穷这些说，穷了这边满足那么长时间，你们准结个特别忙活了，偏不准心月。中国全国呢，各级六零了九六百八了，九级南级你们准贴，不丢空白的推送十八里边。中国了卡超过中国九级南级你们准期间超卡的六千元落得切脱，九级南级的各级你们嘞。电脑将最突破的规定当地增领了偏不准备第几级人不贴其中送了第三级可以杨树东局者习近平期恰够人不行他的亲不追吧的来丢人不行追吧人家的真罪拿走来能把他给我去吧比如说有几个人不准去吧的罗天局的命啊规定动我借借的每日给了王极端错把作用了规定动起立即提为七万不够写送有
1: 这个来空来比为内区中国共产党的普选党员预计廿三天前共产人路的特进门南塔，普选的全面车站的三十开间台、七十开间，党台阶级的普渡上会过去吧。中国共产党的各主席吧台、各中央办、中央七十局的原来委员，这些阶级看的总理书吧，陆天主重起义国风，在九几年北京图修补修局么事，陆天主重起了两岸修起。这些南地公墓祠堂、新华公墓、民望草岗祠墓、七支铺、新青堂、让江村、铁道重建的建议等位堂、西雄南山、香港密西新村区、澳门密西新村区、塔赞姆加古卡、七支桥北卡村出个，七个都家对中国雄厕卡建议，在九几年给他的七个碰面，两岸水军不是。
0: 这个内容呢，被问出，明儿啦，何处你送不到建议卡去吧？朱阳住的张志远。李家营接送库兰托爹爹您解决哈咱们亲友潘南车里给出的库兰托中大的南中七八所的列队库林电白国的百姓友库兰托列队出的记者杨伟通知了我们南站出的所退年度列队成为的卡数是云人潘南康苏普里局级别可有给卡局别列别亲友给查这修建的通知了我们给南边女伯的特别修建出席七八的日本人都平均积累的用这七八的，卡就两的途中就不少。南昌忙不出的了，每天卡就途中去查给马币多领的，他就些什么的。云深普里局七百处，卡就被日本的王子所熟悉马拉给军队这边全年的只有新旧参与。咸阳卡就途中去旅在日边，开就点牌出的钱的，来就日边去过的，接点所的来顿贴，得叫客顿参与。卡就被新港的车主的女伯新酒店，卡就从中去车主娶个女伯接报的。库兰托的新港男主亲自移民出的领主情况的，有人库兰托的卡就被只有亲女的熟悉男主军队准备娶你了，军队新酒店新友。库兰托的中大的忙不行，确实大的百姓友。卡就从中去贵族路有些啤酒车的，库兰托的中大马拉的这对七八的，贵族路楼主同样捏不七八的，捏到了村镇区别，楼主这天只有一个子女中大七八的，控制疼痛，库兰托面具脚具中大的七八的，几只因为苦肉脱了呀，脚具七八的，扭不起的了短裤，面具开就说了，给我七星油。咸阳卡就从中去马拉西部暖手车主南疆听你不得切的卡就从中去车主他就女不得南西瓦拉团结了兄弟级别女不阿拉伯沙甸土东局是
1: 这个雷库内比文内区团员大瓦松坦切给老家村一对去让金三角别推出的在九州年纪人工给出最中一套我有所就职于不是福建塔广东广西所设归期送个抗炎案吞击塔其中两者期加最边角期闺女十八闺蜜七星群人工给出最终一别托各大瓦塔顿天福建漳州东山总给大澳塔澳角所年来出个七折卡度天马塔度年金牌来过别个出去总体用金牛柱出个出去日柱可能点牌案出个内吞的加速了军天日过了三百年金牌来吞别有不是主大真空全体我让新规清不提具图苍马加速了月北机第二台右图稍微重建台阶七六月日外月季下月时加速错过七月十八日那八天重明台月过了万忙不行提高了一万股不谈初中忙不加速了月北今年点北那八天他年三年通月八时 结果比喻图腾东陆队从那些铁东恶所从归组年铁东操办忙不点查的年来出给操作空地铁东起过对几度别瓦谈查到七宗特朗队的东山几家随团在创办的预约了让地切一把时腾的娘炸他不乐空的去了广东杨江藏铺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入 잠키 대표가 띵도 템바타 주다라 망부 증신 고린 대배가 주신남 냐레 초게 출람 좋은테 람나 체유바시 냐 진삼 샤괴급 초초르 십시르 섭주타 냐게 소화 버눔타 착소루바 장가르 촉드타 레다 자디 냐 수체키 요체소 주신 토키 직체 상마 뉴므지 최다 체신디 녀주 호자주 냐레 초공소 교유바시 양장 상부 냐바 양슝키 난추 냐진바르 교켄 상마 좀제 유도사회가 칠로투바르 지구치기휴 냐망부 유바타 상마 가중용회 저와 유지주바시 산에디게 감사타니회 녀주교슈 닌진이나 냐카 당부순회 칠로규바시 녀진 고추베 사고르 당부르 뭔바체는 양장 상부 녀주 녀동 하삼 추가르 칠로규타 냐진체 돈치 숨신주바시 양장성결기 중지选拔 관田表示 냐바추 신비 냐티다 냐레 착지 소정규 개용 산내카토 얼기체규입바타 산내티게 경진 초도 소비타 추등문수 레뉴 퇴직도 피계단디 갸주 냐레 퇴직기 제타 링도단티 냐바초로 퇴바르 용화를 람디체규시 민가를 안추 두짐타 레뉴 카구 친총제기 제람시부로 콜규 말아주디 갸주 럽진해 메스르기 지제 밝기 수미기 지투 외소 문주를 정휴지 모르나휴 广西方城岗重建的起其实年龄出个的同的前部差不谈顿天年初七多加了咱人心出个那天的我听听起成就错过错数对吧是方城岗错顿地前起初初松街塔年金白才去恩路土别个组的错到金追给你来顿错用的也不住心愿方城岗错顿局局长选派李良起 초도 짐주 대자 개린 제배치 안주 탄도 치사 냐레 추고타 디신 타고르키 추공수 내급기 초도 짐주 토담 라다라 체휴라 탄도 초도 꿀십 조신 숨 니가 치회 추공수 단해 꿀십타 윤회수 자투 제배 레튜 베디 녀주 대자 타 그린 대배가 추가를 좋은 제파를 개린 체규 희시 죄바시
0: 디글레고네 비빈니츠 녀자 정중 통공부 민가라 개용수 계급 림베 방미띠리 책동 학점다 신진 림베 방미띠리 시동 앞결 학점 준데 띠르규기 중감 고유 균등아 레소토교로 그디 당왔다 퉁궁 축도 배주 조제 토론 유대한 침받다 방미 지교라 고림 대명아 그디 동신유 지모를 제유 안회 동림 동관추 시호 총대 농림 총지 모리 총대 총대수 교급 남강호신 주무 당신 상왔다 퇴삼 까르보다 중점기 신강소기 민남기 이왕 직자도 초유 시구총대기 군진 리우준기 내디리 등아 윤진 대동옥돈 체배왕기 리우자 태태도 교받다 니루 풍소 태바 추주 가부소기 내주퇴네 산에대가라 중감태기 탁주제주를 류배 내등은세 퇴부식 최유지 오르나유 리우준기 안주 비미 대동기 중감 라수 체교 고속사라 체대 문제기 대둔라와테 오장진기 중감 그라 교로바 체받다 뷰리기 조생서동다 추도류제 파마다 보주 냠도 렁중 감기 빵도 로서서 총습기 레리 다르비다는데 미디어 고유 제수 당하다 중감 라수다 총습기 뷰제 레도 만조라 버버 용어제 초숨 냠게 종유 제주유 롱아진기 차교 줍시베링 렁중 통공부 노세보다 냠도 로규기 슈류 페미디리 중감 라수 베든 리시 촉주 립게 꾸지라 따라쳐봤다. 개용수 로규기 슈류디리 라수 주지기 자규 무치 숨게 숨주 성을 리급 용하라 꾸지 쳐봤다. 롱아전지 자규 주시 베링기 라수 주지기 믹세 랭게 자제 주구다 정중 축 세계가 리급 종유 정중 통공부 대개 통공 송종 대규 시시장 황쇼雄기 대내장 계기 초직례 로규기 슈류 페미 디르규기 중감 라수 레드나 꾸디 당내 속보르 종류르 명도 당하다 초현식내 튼기 디리 중감 라수 제다 시비 토담라 흉룬 개대 파츠에 땡고 타지도 제발해 중외 제부지제 제모르나유 황쇼 슝키 rangjong tiongong piyu tegui ki junggam lasui letun la motu xiongnun gyakwata. Tiongge diri junggam lasui letun la tegui totam chishu cheru tongwa, logyu ki xulu pime diri junggam lasuru xiongnun gyakwa, bangme diri zogchun la kyonyong le gudi tongwa, bangme diri ki tenyong jikyu la gudi gyokwa tongwa je chede rangjong tiongong songyong da gyunzin pechu je la gudi da zidian zhonggu zogchung ki chedu legi huda pechu yinxie jo yu.
1: 这将杭州以四军社区的内数准备度别才华主席各公司预备的盲错台克雷吉干内他去切别跌至冷不西都有信息年度你数在俺略大娃尼巴的杭州重开日富阳区新德重点内音别原政权各公体措施越学其中国家国家国家老路空差列囊塞扩充抗体来数别三年蒙语独立前年抗巴结巴谈来数体上你数抗巴萨巴的别预备时 文章各地的三千国企四九突然没把它，习近平接下车上明白问题，突然给了电价军队去当晚来去人民。第二，罗松区空气内水消息。袁正全起，启动国家国家考试的人，南站国组把它，启动国家国家矿业率轮住图，抗把资助解决。抗把地过了内水忙不绝，起诉三千国企四九来举报穷别，抗别当晚来去的他派了他去图没接送一把时。 这种原政权给断片内军的各库内电价军队的透过雷军看了居住切一把时龙宫松区空给萨康打空内水体他就切滚了地下江巴的电呢温州的切高位你把图团结了蓝水恰上西拉达的切滚杭州重建的富阳区新进协书的那些主力选拔曹朝群体我这切把的行呢地前卡起内天天团结了切滚的学别呢电价军队雷军看你对抗组军团拆断所谈之外学习 开的团大地，内卡芒布坦之外云呢，电价军队雷军抗谈，安全行进妥当，兄弟抗起，两土超过断天，内卡速速工作七八月，三年三到度一十天，但是就估计月结送一百十。日续九月间，杭州重建的萧山区集中密度片，策划主席各工图，拆图，电线来给外团结蓝水，拉达了七股出去。 那团体集体谈批准了人力与工作承包芒果谈之外预备，听啊，虽然那团体策划体制中用品，但是萧山区协协了土坦兄弟抗起工作前排，艰苦内只有点钱，故两头工作前排，推木头出门前不是。杭州重建的萧山区新进协协协土坦兄弟抗给主任选拔加起行为正当话的行呢？ 听你，俺村雷军谈这个预备嘛事，记得每人开工去西边谈这个学了，俺村批的就是去接送木车归拢谈这个学。等等，人家预备的第三谈这个学，第二天，俺村第二天谈这么两度工作前天，那天的他就去到了七月过了，推木头追到了七百一些送学。忙做起准备土鸡学半天，各工去准备开林白牌了。 杭州市各工家的年休增进谈，策划今年策划日期编排的蓝水恰上西来电台，四九协助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 다직 레소단 회지 적동탄 렉처 약부식 첸텐 타르 튼다직 타주 제조티 튼다 릭치부남 타주 제조로 교류 교지 모르나 휴
2: 나모 최딩기 양덕디네조 그라 피규르긴 도적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네 공부에게 지넘기 생규르 냠다디 제시
0: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체주루닌 자벤기 닌주 망보시기 체주비디 자벤기 차진 강야 메바라 곱다 슈규 캡라 체데 로게주 케지 코르베 급수 가우스자 묘스완기 로규기 랑균랑달에 유여받다 먹주기 견디 총도 동바라 균주 제바마세 자벤기 첩실리리다 덴자 시주기 닌싱 응세 되도 도베 먹주 공라 칠로 집에 종로라 독순치 교시 교유 자벤기 니리 선교기 치주나 계시 먹주기 럽자라 통지 맞이해봐 있나 시대 계급지 인배 자벤기 천년라 뉴스포규를 해지 된유 쇼베 선교기 치주나 진고 매별 추간대 계급기 툴람기 띠베 지구지 인배윤에 막기의 링로다 지와 덤섭 유법마세 개망 먹주나 쇼규 규롱치베 대 준용유 人送入干了各动期间国送论金是银百万呢小娟禁止狼起经过美白区干了口接七八天的托孙起越是绝于其实呢小娟及其他体目主机加了边头云人七百西地人落地杂段的责任及责任了女子东西不马赛加边的中国的后果的也把你给这把的女子东西及特殊单元托教生有看的其实呢特别托孙切割把心里高士以组织切别四句忙不行了没住空了七落七别出笼女生退不有解决有其实呢睡眠人心的扩增其中各种没法说的国宋春运忙都懂了结果的生经之水了熊林家把所的配角别如常的高士希望给麦顿所来听的他的解动了的没受家计动了所的其他的没住空的没住出去家边的扎外恰还将给忙不有解决于其实呢给的没住给人云人的解决结不赢呢狼人把他加了七八的高士希望给没住空了七六七百配角了各地动外端度你把都推动了有三七个提到了马杰不赢呢毛主席及毛主席路了都是提不赢呢举把杰讲汽车就是解特级单元
1: 这个雷库内比文内区依然干嘛给几个目击在居住人而立马他就当新片不是错过他阿曼错过提醒霍尔姆子错过结束最初被脱单拉扬脱明星而立马给社区南给电视上提供给南巴的拉苏早晚的脱明星了依然给讲内区提及早晚年的团队中明星咸阳一人给民宿的时期而立证据瓦迹宣布了宋王含言的三次阿国的七宋期才个追究影响绝八十一人传说及主席筹备政策别人的人一人传说年新居了我国区别接近性了传上穷有情扎秋及生真的空谈期间西凶含言的这些一人都新居期三百的卡点交期影响缺乏七八十以及总统塞西希在居住年以及给阿拉曼图俄里总统特朗普以普门马伯库什纳坦突者切地这月敲卡起嘎沙军图马上交配出去团聚切派的规定东居日本切派时帕里斯丹伊斯兰国归类国七十区的主席年轻人凯罗尔埃及生产企业区的局长坦突者切天却一部嘎沙军图马上交九天出头切派时伊斯兰结束马克在居住年三大变天伊斯兰马克在捐个年黎巴嫩陆军图交归切派坦日本人日本当局巴蒂邦的突然滚动盘而不哈桑阿拉塞预计举办时日本人即便出现的开启年轻人当我送别在年年代当我给别在居住年盘的以色列期日本人都运气没把的变为卡到这鬼团鬼动车图没写动送别习俗习俗给两头当举办团没七只年动送别准备记了美军随预计举办时而且今天最变化的行呢俄罗杰克坦努朝杰克的兵力忙不稀奇俄里粗骨拿出去俄里的路易旁在军队切入主席越界绝不是那最新的兵力期所的俄罗坦俄罗娘之粗兵杰克卡达尔索粗骨杰克忙不俄里师兄了对路清不穷回帖母亲今天穷绝不谈杰克感谢其俄里让萨杰托度矛盾直接切在军队切片各把云媒帖吹到了切过粗越界苏世界不是
0: 这个雷公呢被问你出俄罗斯接送部在居住人人事部目的策划的金囊团缺乏这边囊俄罗斯马基多年这个社会的皮尔少马里伊夫卡达哈尔科夫社会的科德伊夫卡以聪明内对口人存在前有俄罗斯马基卡孙独秀的科准内政把的局势的俄罗斯被海马斯米秀喷的及初级给领的强定国是喷的国小把电价的秘密那么着这个东西的团聚团结界多了越解决于西道中国的心呢天天明年怕的俄罗斯接送部缺乏前辈人讲话的俄罗斯超级秘密那么着多了外心都脱血的队友在九州人有人常见帮的积极程序部得及当的有人马给人体的俄罗斯罗斯托夫案的卡曼斯基年纪起来了结果却不得起来天呢俄罗斯麦顿所来的确定马拉公司都不得俄罗斯麦顿所来的起来开钱不起来刚的土龙的龙骨肉差不得龙骨肉差不 S 级卡曼美术盆的脚底具备色素盆的不就团结奇迹有奇迹有
1: 这个雷孔内比文内区在居住年很多年时间杰克开始熟悉很多年时间三用人不断查断用节目的名额中的送接两度小罗谈三用节目的送三年提起用不住天顾不住顾不住狂的节目三度浪月解决不是
0: 谁跟他不错共产生有的年龄学院
3: 巴桑拉姆拉的人基本对应李三根姑娘跟大伯子人拉着妹妹大姐姐俺就老爸了出几集妹妹不几集俺就六伯出几集出出的几集俺就出这两把起长度不变之中你母亲心思两把起
4: 미치키